0: 목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아이랑 토크쇼의 김무인,
1: 박영선 인사드립니다.
0: 오늘은 특별히 따뜻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
1: 아니면 불꽃 튀는 이야기일지도 모르죠.
0: 그런가요?
1: 네.
0: 자,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?
1: 네.
0: 애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, 어버이날, 스승의 날이 있고 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. 그중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.
1: 예전엔 부부의 날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몰랐는데 원래부터 있었나요?
0: 그건 아니에요. 부부의 날은 1995년 경상남도의 권제도 목사 부부로부터 시작된 민간운동의 계기가 되어 2007년에 공식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.
1: 아, 그럼 진짜 최근에 만들어진 거군요.
0: 네.
1: 그럼 날짜는 어떻게 정한 거예요?
0: 그게 중요하죠.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뜻에서 부부의 날을 5월 21일로 정했다고 해요.
1: 오, 둘이 하나가 되어 5월 21일이라 기억하기도 쉽고 기쁜 뜻까지 담겨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.
0: 그렇죠.
1: 부부의 날을 만든 이유가 부부가 서로 사랑을 더욱 돈독히 하자는 것이 취지인 만큼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념하면 좋을 것 같아요.
0: 네, 그럼 여기서 첫 곡 들으시죠. 임지훈의 사랑하는 그대에게.

0: 제가 문제 하나 내볼 테니 알아맞혀 보실래요?
1: 그러죠.
0: 1 더하기 1은 뭘까요?
1: 네, 뭔가 수상한데요? 그야 당연히 숫자 2이지만 왠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
0: 그렇죠. 당연히 틀렸죠. 1 더하기 1은 어떤 분은 창문이라고 하던데 제가 원하는 답은 1이었어요.
1: 왜 1이죠?
0: 아까 말했잖아요. 부부는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고.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1이 아니겠어요?
1: 아, 하긴 서양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소개할 때 better half라고 말하기도 하죠.
0: 성경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흥미있는 이야기도 있어요.
1: 아, 그렇죠.
0: 네,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는 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신 후에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.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요.
1: 그렇다면 남자는 자신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와 함께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네요.
0: 그렇죠.
1: 아무튼 재밌네요. 자, 그럼 부부의 의미를 짚어볼까요?
0: 네.
1: 부부란 사전적 의미로 남편과 아내를 이르는 말로 혼인관계를 맺은 한 쌍의 남녀를 뜻한답니다.
0: 아, 역시 사전적 의미랑 몸이 건조하나요? 제가 다시 표현해볼까요?
1: 그러시죠.
0: 부부란 남녀가 서로 만나 불꽃이 튀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못 만나면 죽을 것 같아서 영원토록 함께하자 하고 마음을 모아 결혼한 사이잖아요.
1: 아, 그렇군요. 네. 다음 곡을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죠.
0: 네.
1: 콘서트의 황제 이승철의 부릅니다.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.

0: 부부는 결혼할 때 주례사의 말씀처럼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 믿고 한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사이인데 현실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기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?
1: 서로가 다르기 때문 아닐까요?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,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다 나왔었을까요?
0: 그렇죠. 1992년에 발간된 그 책은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어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90년대에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4년이 넘게 뉴욕 베스트 목록에 뉴욕타임즈죠. 뉴욕타임즈 네. 베스트 목록에 올라왔었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는지 알 수 있죠.
1: 책을 읽고 난 반응도 다양하더라고요. 저처럼 상대방의 행동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각과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서 도움이 됐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남자와 여자가 다 이렇다는 식의 이분법 접근은 옳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죠.
0: 어쨌든 부부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건 모두 동의하실 거예요. 그렇죠?
1: 그렇죠.
0: 사실 결혼해보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결혼 생활은 로맨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
1: 아니죠.
0: 네, 전부가 생활이고 책임과 선택의 연속이니까요.
1: 그렇기 때문에 부부에게는 서로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사랑하려는 의지, 그 의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
0: 맞아요. 여기서 세 번째 꼭 들으시죠.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.
1: 네.

0: 일전에 백지영이 북한에서 불러가지고 북한 관객들을 어디둥절하게 만들었던 곡입니다. 총 맞은 것처럼. 자, 아무튼 남녀가 만나 결혼하기 전에는 오빠, 자기야 막 이렇게 부르고 결혼 후에는 여보, 당신, 마누라, 남편, 서방님, 자녀가 생기고 나면 아무개 아빠 또는 아무개 엄마라고 부르면서 함께 웃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동행하는 게 부부이죠.
1: 네. 배우자는 마치 오래 입어 편안해진 잠옷처럼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존재여서인지 때로는 쉽게 상처를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
0: 옛말에 부부 싸움은 칼로 물맹이라고 하지만 그때그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준다면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.
1: 맞아요.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읊어드려도 될까요?
0: 그럼요.
1: 네. 동행 용해원.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.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. 여행을 떠나도 홀로면 고독할 터인데 서로 눈 맞춰 웃으며 동행하는 일이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. 사랑은 홀로 할 수는 없고 맛있는 음식도 홀로는 맛없고 멋진 영화도 홀로는 재미없고 아름다운 웃음 보여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독백이 되고 맙니다.

0: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.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.
1: 네, 마음이 아주 흐뭇해지는 시입니다.
0: 네.
1: 네.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음을 뺏기고 마침내 영원토록 함께하자고 청을 했던 그때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노을의 청혼이란 노래입니다.
0: 네, 들으시겠습니다.

0: 단순한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관계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
1: 네. 결혼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, 불완전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.
0: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용서하며 참아주면서 의지적으로 사랑한다면 행복한 부부가 되지 않을까요?
1: 네, 그럴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평소에 미안해, 고마워, 사랑해 라는 표현을 자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부부의 날에는 특별히 서로 애칭도 불러가면서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해 또는 사랑해 라는 간지럽고 달콤한 말들도 건네면서 보내면 좋겠죠?
0: 좋죠. 네, 지금까지 여러분은 라디오 혹스베이의 아리랑 톡쇼를 들으셨고요. 저희 방송은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FM 104.7MHz AM 1431kHz로 맞추면 들으실 수 있고요. 또 www.radiohawksbay.org.nz에 들어가시면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.
1: 네, 오늘도 저희 아리랑 토크쇼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. 다음 주에는 세계의 기념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.
0: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.
1: 안녕히 계십시오.